0: Thor breaks to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5: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0 Waste Rangers.
2: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3: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1: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3: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1: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3: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1: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3: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1: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3: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1: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3: Refuse, reduce.
1: Reuse, recycle.
3: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4: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your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i.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Hello everyone, I'm James from India. Ever since I was a young boy in India, I have been surrounded by different Korean products. And this instilled a dream in me to explore Korea one day. This chance came for me in 2014 when I began attend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graduate student in computer engineering. I've lived in Korea for over 7 years and I even run my own business now, a company that is developing a platfor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y. From my experience, I can say with an absolutely certainty that Busan was the best place for me to start my business, thanks to the specialized blockchain zone. In the past 7 years, Busan has become my second home and I obviously love it here.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ongo Bangsong.
4: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청년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6: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5: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 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6: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5: 부산에 거주하는 만

0: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1: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0: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The time is now 4 o'clock.

0: Yes, welcome back, everybody. It's time for Money Groove with TJ Neem. Now, this is the segment where we meet TJ every single Monday and we turn our Busan-based artist, TJ Jo Tae-jun, into a global star. So together with me, let's find some essential expressions for global stardom. And of course, we enjoy those performances every week.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2: 아, 너무 잘 보냈습니다.
0: Good. Yeah. Yeah. We've so changed good. The format a little bit. 우리는 이 세그먼트 포맷이 좀 바뀌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우리 노래 더 듣고 싶어서 그래요.
1: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노래 시작해 보겠습니다.

0: 듬듬듬듬듬듬듬. That was very cute. 너무 귀엽다. 그 노래 제목이 어떻게 돼요?
1: I will.
0: I will?
1: Yeah, bye.

0: Beatles.
1: 아, 야. I will by the Beatles. Yeah. 너무 좋았었어요.
0: 아, 감사합니다. 오. 예.
1: 너무 좋다. 아, 근데 네네. 노래 부를 때 역시 한국 노래 할 때 한국 사람이라서 쉬워요. So when you when you sing songs in Korean, it's easy because you're Korean. 근데 영어 노래 가사 뭐 영어 노래 부를 때 가사 좀 어렵진 않아요? Isn't it hard to do the English songs?
2: 맞아요. 그 가사 외우는 게 되게 좀 힘들긴 한데. 네. 근데 그 노래가 좋아서. 오히려 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 입에 이거 있지는 않지만 그 노래를 많이 들으면 그 어떻든 소리가 들리잖아요.
1: 맞아요.
2: 그러면서 그 노래를 외울 때 아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그런 좀 의미를 좀 담아서 부르는 것들을 좀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긴 하는데 영어 노래가 또 부르기 좀 편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한국 노래랑 조금 느낌이 다르니까. 네, 특히 저는 이제 비틀즈 좋아하는 뮤지션들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면 아, 이 노래가 듣기에는 이랬는데 또 실제로 연주를 해보면 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구나 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네.
1: 너무 신기하다. Because you're a songwriter and a singer and a composer and everything. So you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on it. So when I have to, for example, when I have to read a script or when I have to sing a song, the more I sing it, 예를 들면 제가 노래방 갈 때 가수 이름이 뭐지? 존니.
2: 존니. 아 예.
1: 존니. So 아,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2: 네네.
1: 맞아요.
2: 오.
1: 그 노래 진짜 좋아합니다.
2: 오.
1: 근데 제가 그 가사만 보고 부르면 이상하다.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근데 그 노래 메시지를 알아야 돼.
2: 에이.
1: 그리고
2: 맞아요.
1: 가수 부르는 걔도 잘 봐야 되고 어떤
2: 맞아요.
1: 감정이 있는지 뭐 그냥 가사 따라가면 영혼이 없을 수도 있죠.
2: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특히 팝 그러니까 영어로 돼 있는 노래를 부를 때는 저도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생각하면서 부르진 않고
1: 그러니까.
2: 그 가수가 부른 좋은 느낌을 기억해서 그것을 이제 흉내내는 건데. 근데 전체적으로 노래가 주는 메시지는 알아야 좀 더 그 무대에서 하거나 그럴 때 좀 더 마음을 담아서 부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1: So we're talking about basically we don't read. So when we sing in songs of a different language, whether I'm in the 노래방 singing Korean songs or whether TJ Shi is singing songs in English, the important thing is not to be reading the words. It's about understanding the message of the song, the emotion of the song. And you don't learn the song line by line. You learn it as a whole and you learn the message of it rather than just the words that are there. 아, 그러면은 you've got to learn, I mean, you've got to use a lot of English because a lot of your audience are international and your band has foreign members as well. So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learn or you want to practice today? 네, 외국인 뭐 관광객도 많고 아니면 뭐 밴드 멤버도
2: 맞아요.
1: 외국인 있어요.
2: 네네.
1: 그래서 혹시 뭐 영어를 쓸 일이 많을 것 같아요.
2: 네.
1: 그 노래 배울 때도 뭐 부를 때도 그래서 배우고 싶은 표현이 있어요?
2: 오늘은 제가 우리 멤버들하고 대화를 할 때 혹시 시간 되면 아니면 혹시 괜찮으면 뭐 내일 볼까? 내일 보고 연습할까? 이건데 그 뒤에 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혹시 시간 되면 뭐 이런 좀 그러니까 내일 보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고 싶잖아요. 내일 혹시 뭐 괜찮으면 아니면
1: 근데 나한테 배우면 안 돼요. 나 요새는 진짜 콩글리시만 하는데. 난 영어 못하지 요새.
2: 아,
1: 오케이. 그러면은 그거 하기 전에 궁금한 거 있어요.
2: 네네.
1: 하나도. 영어 노래 부를 때.
2: 아, 노래 부를 때.
1: 가사 중에 어려웠던 가사 아니면 발음하기 뭐 진짜 맞아요. 힘든 거. 오늘 네. 예를 들면 오늘 맞아요. I Will by the Beatles 했잖아요.
2: 저는 항상 그 영어 노래를 부를 때 그 부분을 그 발음을 F 발음이랑 P 발음
1: 아.
2: 그거가 아직 습관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지적을 가끔씩 받을 때가 있어요.
1: 오케이.
2: F 발음과 P 발음 그리고 R 발음과 L 발음이 조금 그 바꿔서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의미가 달라질 때도 있으니까 네, 아니면 조금 멋이 없달까? 집중력이 떨어진달까? 뭐 그런 이제 영어권에 있는 친구들이나 영어를 잘하는 한국 친구들한테 좀 그런 지적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신경은 쓴다고 쓰는데
1: 네.
2: 가끔 놓칠 때가 있어서
1: 놓치면 되지 뭐. 노? 노 놓치면 안 돼요, 네, 박PD. 박PD 놓치면 뭐, 되지 뭐.
2: 놓쳐도 뭐. 뭐 때리는 건 아니니까.
1: 아,
2: 그래도
1: 맞아. 아 근데 so basically like there's a lot of times where the P and the F because in Korea P and F in Korean is the same letter. So pishi would be fish, for example, right? Or you would say love you when we're apart. You might say love you when we're afart. And don't say afart because that's 방귀. 방구. Oh my gosh. 그래서 P and F 조심해야 돼요.
2: 네네.
1: 그리고 R and L in Korea is different. In English, it's R and L is different, but in Korea, it's the same letter, right? So there's lots of different things to be confused about. 아, 근데 발음보다 예를 들면 내가 영어로 I 소리.
2: I
1: 소리.
2: I 소리.
1: Will 아니에요. Will.
2: Will.
1: Will. Oh, perfect. Will.
2: Will.
1: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영어 배울 때 이런 실수 많이 해요.
2: 아.
1: W-I-L-L 말하는 게 will. 왜냐하면요. 한국어로 I 소리는 E.
2: E잖아요. 예, 예.
1: 근데 영어는 I 소리는 에.
2: 에. 아.
1: E. I will.
2: I will.
1: Will. 아, 맞아요.
2: 맞아요.
1: 오, 웃긴 게 진짜 스코틀랜드 발음이 났다.
2: 아, 진짜. I will.
1: 와, 진짜 스코틀랜드. I will.
2: I will.
1: I will. I will. 근데 왜냐면 제가 영어 노래 부를 때 진짜 가사 따라 얘기를 안 해요. 예를 들면 I try to hide but something broke. Something broke.
2: Something
1: broke 이라는데 something broke.
2: 아.
1: 진짜 블루블. 그래서 그것도 하면 문제가 없어요.
2: Something broke.
1: Something broke.
2: Something broke.
1: Something broke.
2: Something broke.
1: I try to hide, but something broke. 그래서 이게 진짜 단어 아닌 것 같지만 소리만 괜찮으면 돼요.
2: 근데 느낌이 그러면 어쨌든 그 흐름상 의미는 전달되니까 그죠?
1: 네. 맞습니다. Okay, so. 무조건 love you when we're apart. P 소리는 중요합니다.
2: Yeah.
1: Fart no. 빵구 no.
2: Fart 아니고 part.
1: 맞습니다. 그리고 I will.
2: I will.
1: I will.
2: I will.
1: No. W-E-E-L. Will. 근데 will.
2: I will.
1: Oh.
2: Will.
1: Will.
2: I will.
1: Perfect.
2: Ah, thank you.
1: Really perfect.
2: Yeah.
1: Oh, good.
2: Well.
1: 그리고 you wanted to say like things where you're speaking with your foreign band members and you would say like 내일 3시에 보자 아니면 내일 3시 보면 어떨까? 아니면 내일 시간이 있을까? 뭐 등등. You could say things like okay, 연습하다. 내일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연습하다 practice.
2: Practice.
1: Or play.
2: Play.
1: Yeah. You could say 만나다. So meet is 만나다.
2: 만나다.
1: 예를 들면 if you're like 뭐뭐 하는 거 어때요? 내일 밥을 먹는 거 어때요? 내일 연습하는 거 어때요? So how about we practice tomorrow?
2: How about? How about we practice tomorrow.
1: 아니면 do you have time tomorrow?
2: Do you have
1: 내일
2: time
1: 시간
2: tomorrow?
1: 있어요?
2: 아.
1: 내일 만나서 시간 있어요? 어. Can we meet? Do you have time tomorrow? 아니면 뭐 그냥 밴드 멤버라서 그냥 가자. 내일 하자. 내일 다시 하자.
2: 어허.
1: 어.
2: 뭐.
1: 영어로 어떻게 해봐야 될까?
2: Let's practice.
1: Let's practice. Tomorrow.
2: Let's practice tomorrow.
1: Perfect.
2: Oh, yeah. Nice.
1: Do you have time tomorrow?
2: Do you have time tomorrow?
1: Let's practice tomorrow.
2: Let's practice tomorrow.
1: Mm. How about tomorrow?
2: How about tomorrow?
1: Oh, good.
2: Oh, yeah. Oh.
1: 와.
2: 아 쉽다. 이렇게 배우면 쉬운데 실제로 하려고 하면 아 이게 뭐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돼요.
1: 맞아요. 진짜 자꾸 써야 돼.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2: 네. 어.
1: 근데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세요. How about tomorrow?
2: How about tomorrow?
1: 그리고
2: How about tomorrow?
1: 문장으로 하시면 뭐 괜찮은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How about tomorrow? Practice? Do you have time? 이렇게 짧게 하면
2: yeah.
1: 아주 편안하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2: 아 좋습니다.
1: 오케이 okay, 연습해 볼까요?
2: 예.
1: TJ 씨.
2: 예.
1: Yep. What's your plan for rehearsal or practice this week?
2: Oh, this week?
1: 어,
2: how about tomorrow?
1: Tomorrow.
2: How about tomorrow?
1: Tomorrow. I think I'm okay from 3 o'clock. Do you have time?
2: Yeah, I'm 3 o'clock. I have a time.
1: Okay.
2: Yeah.
1: Perfect.
2: Let's practice tomorrow. At 3 o'clock.
1: Perfect. Yeah. 오, 잘한다.
2: 오, 쉽다.
1: 쉽지.
2: 오, 예. 오,
1: 너무 좋아요. 어. So you can just do that. So for example, 다섯 시에 만나는 거 어때? So how would I say that in English?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되지? 다섯 시에 만나는 거 어때?
2: 어, 다섯 시에 만나는 거 어때? How about meet 5 o'clock?
1: Perfect.
2: It's okay.
1: How about meeting at 5 o'clock?
2: How about meeting? How about meeting 5 o'clock?
1: Yeah.
2: Yeah.
1: 근데 중요한 거는
2: How about
1: 뭐 문법은 틀려도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yeah. 완벽하게 할 필요 없고 How about meeting tomorrow at 5 o'clock? 아니면 How about meet tomorrow 5 o'clock? 뭐 okay, no
2: yeah.
1: problem.
2: Yeah.
1: Okay, ready? 3시에 만나서 연습하자. In English.
2: 3시에 만나서 연습하자.
1: 예, 3시에 만나서 연습하자.
2: Yeah.
1: 영어로.
2: Yes. Let's meet 3 o'clock and practice.
1: Perfect! 와!
2: Yeah.
1: So good! Okay, TJ 씨 너무너무 잘했어요.
2: 아, 감사합니다.
1: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2: 네.
1: 그리고 중요한 거는 3까지 있어요. Yeah. R, L.
2: Yeah.
1: 그래서 그냥 르 항상 으 하면 중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부를 때 을도 으도 필요 없고 그냥 으으라로라 아, 진짜 한국 스타일이야.
2: 로라
1: 자 PF 중요한
2: PF,
1: 거는 yeah. apart 맞아요. Apart no, thank you. Fine, thank you and you. 마지막 I will no, I
2: will.
1: 와, 진짜 스코틀랜드 yeah. 발음 장난 아닙니다, TJ 씨. Yeah. 자, are you ready to sing another song for us?
2: Yeah.
1: Are you ready?
2: Last song is 남쪽 그 섬.
1: Oh. Yeah.

0: 영어 노래보다 훨씬 편하시죠?
1: 예, 당연하죠.
0: 당연하죠. 네. 그래서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도 우리는 좀 배워봅시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Thank you very much, 조태준. We'll see you again next week. Up next, On and Off's Beautiful.

0: The Classroom.
1: Welcome to the show, everyone. Thank you for tuning in. And yeah, how's your Sunday? Good. Good. Oh, that's good. I'm glad for you there. Anyway, welcome to the second half of the show. We've got lots coming up on the mic and My Life, My English up next. We've got Explore Busan and then, of course, the Global Chatter Squad. Highlights of the highlights. We'll be giving you some of that because it's about a 35-minute segment normally, so we can't play it all. But yes, lots of that and, of course, some music as well. So let's get right in on the mic and My Life, My English.
2: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오늘은 예술감독 공명성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예술감독 공명성입니다. 부산이랑 서울 오가면서 예술기획활동 진행하고 있고요.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실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기획자입니다.
2: 지금 되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을 동시에 해내고 계시잖아요.
3: 그렇죠.
2: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3: 저는 부산에서 전시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시공간을 운영을 하면서 재단이나 미술관들의 전시도 기획을 하고 작가들이랑 같이 저 독립 프로젝트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창작자가 어떤 식으로 이 제도로 들어가는지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그거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창작자들이랑 되게 밀접하게 작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갤러리 그리고 미술관에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2: 예술가들을 이어주는 수많은 일들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합니다.
3: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좀 과학 수학 분야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2: 네.
3: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막 과학 영재 활동도 하고 실험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했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벽에 부딪히는 거죠. 진짜 천재들 만나는 그래서 이제 아 과학은 내 길이 아니구나. 그 다음 또 하고 싶었던 게 창작자가 되는 거였어요. 창작자가 되려고 보니까 저보다

0: 잘하는 사람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창작도 내 길이 아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사람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0: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유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예술 감독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좀 정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갤러리스트는 이 사람들이 시장에 뛰어드는 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지금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아이테르라는 이름의 갤러리를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21년에 개관을 한 게 맞을까요?
0: 저희가 전시장으로 등록이 된 건 21년도고요. 19년도부터는 레지던시로 활동을 했어요. 갤러리는 21년도가 맞고 작가님들이랑 같이 소통하기 시작한 거는 19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지금까지 굉장히 꾸준히 작품을 소개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오픈하게 된 이 배경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0: 21년도가 코로나 되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때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막 찾고 있었어요. 두 가지 미션이 겹친 거죠. 내가 전시장도 하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고도 싶고 하는데 딱 맞는 공간을 찾았어요. 이게 자본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무조건 스토리텔링으로 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게 부산스러운 건물을 찾기 위해서 부산에 엄청 많은 건물들을 봤어요. 진짜 거의 모든 건물을 다 탈탈 털어가지고 결국에 마지막으로 찾은 게 이제 범일가옥이라는 엄청 오래된 집이었는데 저는 미술 전공이 아니거든요.
1: 네.
0: 학부가 저는 광고 전공이에요. 19년도에 작가님들이랑 레지던시 2년 동안 하면서 배우고 대학원 가는 것처럼 레지던시를 운영을 하면서 작가님들한테 작가랑 작품 활동이 어떤 건지 좀 배우면서 21년도에는 전시 공간으로 이제 오픈을 하게 됐는데 돈이 없으니까 하루는 여기 전등을 달고 한 달은 와이어를 붙이고 또 한 달은 전시 좌대 사고 약간 그런 식으로 직장을 그때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여유 자금이 얼마 없잖아요.
1: 그렇죠.
0: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매달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해서 전시장을 이제 만들게 됐죠.
1: 전시를 기획하실 때 어떤 걸 좀 먼저 고려하시는지도 궁금해요.
0: 저는 좋은 전시는 우리가 공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가 1번인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는 동시대 아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은유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사이트를 줄 것이냐. 작가들은 보편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발표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어떤 기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로부터 나왔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작가가 그런 메시지를 만드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 그것을 친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드는 게 또 전시장의 역할인 것 같아요. 작가님들은 작품을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전시장은 그것을 가장 친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지금 진행 중인 전시가 있다면 혹시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지금도 아주 재밌는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 네, 어떤 건가요?
0: 허남문 작가님의 전쟁이 만든 용적률이라는 전시가 6월 1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DMZ에서 군 복무를 하시면서 보게 된 휴전의 풍경들, 철모라던가 우리가 미처 회수하지 못한 그런 전쟁의 흔적들이 그쪽에서 아직 볼 수 있으니까 한 30년 정도 작업 활동을 하시면서 철모가 쌓여있는 작업이나 그리고 DMZ에서 볼 수 있었던 자연의 풍경들을 가지고 만든 회화들 그쪽에서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소리들도 녹음해서 가져오셨어요.
1: 아, 소리들까지요?
0: 네네. 그래서 전시장에 들어가면은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DMZ의 약간의 그 초원들을 지나면은 철모들이 쌓여있고 휴전선도 연출을 해놨어요. 철조망을 막 감아가지고 휴전선 있고 그 너머로는 북한도 연출을 해놨거든요.
1: 와, 정말 DMZ처럼.
0: 네네네.
1: 아, 이 전시를 지금 아이테르 범일가옥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범일가옥은 범일동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
0: 네네.
1: 이렇게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0: 대학을 부산에서 나와서.
1: 아, 그렇군요. 네. 부산 토박이이신가요?
0: 그건 아닌데요. 저는 이제 제일 처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로컬에서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한국스러운 동네가 저는 부산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근대 문명의 발원지는 저는 부산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중요한 지점이 미술이 시작되게 된 곳은 저는 개항을 하게 된 부산에서부터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추적을 하다 보니 점점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개항과 그리고 일제강점기 지나고 6.25 지나면서 거의 모든 작가들이 부산을 지나치면서 작업을 해나갔고 우리는 미술의 시발점에 대해서 묻는다면은 부산항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활동을 지속하는 거가 저는 되게 미술사적으로 좀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런 로컬 아티스트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매칭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0: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술가적 실천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한국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큐레토리얼 프랙티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예술적 실천을 어떤 식으로 기록해 나갈 것인가, 이 구역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궤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국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이거는 나의 역할이다. 코리안 큐레토리얼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하나의 주제로 사람들을 모아가는 형태의 작업들을 진행하는데요. 보통의 기획전이랑 다른 점은 로컬의 서사를 기반으로 이제 창작을 모집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제라고 하면 무슨 뭐 사랑, 평화, 좀 추상적인 것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보통의 단체전의 주제로 많이 잡히는데,
1: 네네.
0: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사는 땅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나온 생각이 창작으로 이어지는 것이 뭐 좀 진정한 그런 시대를 담는 작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코리안 큐레토리얼은 우리가 우리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1: 좀 더 로컬에서 출발하는 그런 접근이네요.
0: 네.
1: 와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감독님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 혹은 좋아하시는 영단어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0: 저는 큐레토리얼이라고 하고 싶어요. 큐레토리얼이 합성어인데요. 큐레이션이랑 튜토리얼이 붙은 거예요. 튜토리얼이 게임할 때 처음 들어가면은 그 기본적인 매뉴얼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부산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가 예술을 감상하고 창작하는데 좀 조그만한 그런 방향이라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말 그대로 큐레이션과 튜토리얼의 네네. 합성이군요.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뭐 여기에 자리를 잡고
1: 예.
0: 그렇게 해서 일광으로 예. 오게 되었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지금 어떤 가게 장사하는 중입니까?
0: 아, 여기는 저기 저 붕장어.
1: 예.
0: 붕장어 전문점으로.
1: 예예예. 예, 예.
0: 그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하고 예. 구이하고
1: 예.
0: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혹시 사람들 많이 오시나요?
0: 예, 가게? 사람 지금 많이 옵니다.
1: 진짜요? 예, 예. 제일 바쁜 시간은 언제인가요?
0: 점심시간.
1: 점심시간.
0: 예, 예. 그리고 저녁시간.
1: 예. 특히 여름 예, 시즌 예, 때 예예예. 예, 예. 여기 제일 맛있는 것은 뭐입니까?
0: 저희 붕장어 해.
1: 예예. 예,
0: 구이.
1: 예.
0: 붕장어 구이. 그렇게 예, 예, 예. 예.
1: 그거 제일 인기 예, 많아요. 예. 와, 예. 그러면 여기 일광에서 20년 살았는데 예. 지금이랑 예전 얼마나 바꿨어요?
0: 지금 일광에는 뭐 이 바닷가는 우선 뭐 조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바뀐 게 좀 있고 그리고 일광에 저 신도시가 이제 생겼어. 그렇게 이제 아마 그게 좀 더 발전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1: 예, 예, 예, 예. 예.
0: 아니, 좋지. 동네가 발전하면은.
1: 예.
0: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뭐,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뭐, 가게도 많이 생기니까.
1: 예, 예, 예.
0: 우선은 좋지.
1: 예 예, 예, 예. 혹시 여기 가게에서 혹시 외국 분들 많이 오시나요?
0: 좀 가끔 드물게.
1: 예.
0: 드물게 한 번씩 오고
1: 예.
0: 그래요.
1: 예, 예, 예.
0: 예. 그 뭐, 대만 분들.
1: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예.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So, what was he saying?
1: Right. So, he moved to Ilgwang 20 years ago. Yeah, for work.
3: Mm-hmm.
1: So this exact same restaurant, the exact same place from 20 years ago, which I thought amazing, truly amazing. So he sells 붕장어 회, 붕장어 회 and 구이, which he said is the most famous there.
2: 붕장어 구이. So,
1: yes.
2: Okay, I have a question. I don't like 곰장어 because of the
1: texture.
2: The texture of it. I think it's way too chewy. It's very, for me, just not
1: like a,
2: not my bag.
1: Like a well-done steak.
2: But I do, it's not even like a well-done steak. But I do love fish.
1: Yes.
2: So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like, what is
1: 붕장어?
2: 붕장어.
1: And
2: I mean, I don't need to know the difference, but 붕장어는 진짜 장어예요. 곰장어는 hagfish이잖아요. 그래서 붕장어는 진짜 장어?
1: Yeah, I think so. Yeah. You see, the thing is, I don't really distinguish between all the different types. I just put it in front of me. I'm going to eat
2: just
1: it.
2: 먹어요.
1: There you
2: okay,
1: go.
2: Good.
1: Yeah.
2: 착한만님 says, 대구에 살아요.
1: Yeah. Hello.
2: 오, 막창이 유명하죠. 대구는 막창이 유명하죠. 그리고 쿠랏님 says, 아무거나 다 잘 드시네요.
1: 맞아요. Yes.
2: Listen, we're getting off track. Who else did you speak to?
1: Sorry. So, Mrs. Song, a local resident and small store owner, also took the time to chat to me as I was walking along. She owns an independent store and a minbak.
2: Oh,
1: that's on the beach. Let's take a listen to what she had to say.
4: 안녕하세요.
5: 아, 안녕하세요.
4: 예, 여기 일광에서는 특별한 것을 혹시 있나요?
5: 요 생긴 게 해운대처럼 웅장하지도 않고 호수 같이 이렇게 작잖아요.
4: 예, 예, 예.
5: 그러니까 물도 얕고,
4: 예.
5: 길하고 저 바닷가까지 그 모래사장도 짧아서 좋아요. 긴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기들
4: 예.
5: 놀기가 너무 좋아요.
4: 아, 예, 예.
5: 그 봄에는 또 조개를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4: 예, 예.
5: 발로 조개를 많이 캐가지고 애들 체험하러 많이 옵니다.
4: 예, 예. 그리고 여기 혹시 동네 사람인가요?
5: 우리 여기 살죠?
4: 예, 예, 예. 몇 년 동안 여기 살았어요?
5: 예, 한 8년?
4: 8년? 예, 여기 사는 게 어때요?
5: 첫째, 기장이 최고 공기가 좋거든요.
4: 예, 예.
5: 특히 바닷가 있기 때문에 정화가 잘 돼요.
4: 예.
5: 그래서 그런 점은 너무 좋아요.
4: 예,
5: 운동하기
4: 예.
5: 좋고.
4: 예, 예. 지금 여름 되니까 혹시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나요?
5: 예, 지금 많아지죠.
4: 예, 예, 예.
5: 네.
4: 그거 너무 좋아요. 아, 예, 그러면 8년 동안 여기 장사하고 있습니까?
5: 예.
4: 예, 여름에 제일 바쁜 시간인가요?
5: 예, 7, 8월 달.
4: 예. 아, 예. 그러면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5: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4: 예, 예.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5: 네, 감사합니다.
1: 네.
2: She's so nice.
1: She is.
2: Okay, what did she say?
1: Right, so she's been living in Ilgwang for 8 years now. Yes, and she said it's not like Haeundae. So, and I agree, it's got more of a like river vibe. Even though it's the ocean, it feels more rivery. And also, the water is very, very shallow. So you can go all the way to the middle and it's not going to go below past your waist, basically.
2: See, this is great for families.
1: Yeah, really amazing, especially for young kids as well. And she reckons that Ilgwang is the best place in Gijang. She says...

0: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3: Margaret Chow, and I'm an adoptee from Busan. As I got older, I felt the urge to find my birth family, and that's what brought me to Korea. I moved to Busan last September to begin my journey in earnest to find my birth family. Along the way, I've met an array of people here. My first outing in Busan was to a cat's birthday party. Despite it being an odd way of meeting people, I met a lot of Busan expats that night. They ar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 would say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love this city and now call Busan their home. Busan likely won't be my final stop. However, it will always be a lasting part of who I am because just like many of my friends, Busan has become a new home to m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a Bongsong.
4: 6:00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6: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The time is now 7 o'clock.

0: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청년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6: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5: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 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6: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5: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6: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5: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0: noticeable, not very important, it seems.
1: Now, what we want to be known as someone who's irreplaceable.
0: Irreplaceable. 그렇죠. 네, 여기는 R이 두 개 들어간대요. I-R-R-E-P-L-A-C-E-A-B-L-E. Yeah. Irreplaceable.
1: I mean, when it comes to the news recap segment, Haley...
0: You are irreplaceable,
1: And we are irreplaceable,
0: yeah. 무슨 얘기죠? So, but let's look at some examples using replace or replacement.
1: 맞습니다. So, I need a battery replacement. Yeah, modern life, we can't live without some extra batteries.
0: 그렇죠.
1: 배터리 교체가 필요해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Oh, I found a replacement for the broken part. 고장난 부품을 대신할 것을 찾았어요.
0: 네, 대체재란 뜻도 되죠. And we can use this as a person or for a person without sounding terrible. Like, if I'm going on a vacation. She's going to be my replacement.
1: Yeah.
0: Actually, when I was gone, Claire was my replacement.
1: Yeah.
0: So great shout out to her.
1: Can we also use substitute for that too?
0: Substitute too. So substitute teacher, 여기서는 대체로 replacement, substitute 둘 다 가능합니다.
1: All right. Moving on to the next one. The work is being carried out to improve the tunnel's fire resistance. 이번 공사가 이 터널이 화재 잘 견딜 수 있도록 내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문장이었죠. 여기서 carry out. This is used very often.
0: Quite.
1: Yeah. 그래서 뭔가를 실행하다, 수행하다, 진행하다 할 때 쓰는데요. 특히 뉴스에서 뭐 이런 공사, 뭐 조사, 계획 얘기할 때 자주 쓰이고요.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 finally carried out my plan to clean my room. We talked about this before.
0: Did my mom put you up to this?
1: I think so, yeah.
0: My
1: yeah.
0: goodness.
1: 나 드디어 내 방 청소 계획을 실행했다. 드디어 행동에 옮겼다는 뜻이죠. Also, 나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 꼭 그랬더니요. I really want to carry out my promise.
0: Mm-hmm.
1: Yeah. Of course, another simpler way to say that is I want to keep my promise.
0: Right.
1: Also, the staff carried out the event smoothly. 직원들이 행사를 아주 순조롭게 진행했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또 speaking of simple, do로도 대신 할 수 있죠. Do, did, carry out. So, for example, I finally... did my plan to clean my room.
1: Right.
0: I finally cleaned my room. Or the staff did the event smoothly.
1: Yes.
0: 약간 do가 했긴 하지만 조금 그 행동 자체에는 포커스가 안 가는 느낌이라면 if we say carry out, 동사가 확실하게 조금 더 attention을 가지고 간다. 의미는 비슷합니다. 의미는 당연히
1: 네.
0: 똑같지만 약간의 뉘앙스나 이 문장 안에서 어디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건지가 달라지는 거죠.
1: 그죠. 네. 또 약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표현이 when you follow through on something. Carry out이랑은 조금 어감은 다릅니다. 그런데 좀 말한 것이나 약속한 것을 끝까지 실천할 때는 follow through
0: 네.
1: 라고 쓸 수
0: 있어요. 이 전투선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Carry out은 뭔가를 그냥 다 해내다, 진행하다 이렇게 쭉 if you can see me I'm like waving my hand
1: yeah.
0: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느낌이라면요 through follow와 through가 붙었기 때문에 내가 했던 약속을 따라서 through 끝까지 마감한다 마무리한다 즉 끝까지 실천하다가 핵심이 되는 거죠
1: That's
0: I actually
1: right.
0: wanted to bring out carry on 또 약간의 다른 뉘앙스가 있잖아요
1: yeah.
0: 자, carry out은 실행하다 so you do something fully
1: right.
0: carry on Continue, like go on. 보편적으로 동사 뒤에 전치사 on이 붙으면 it has the nuance of continuing.
1: Yeah.
0: I'll go on, carry on.
1: You know, I think I hear that line maybe in some British TV shows
0: carry
1: often.
0: On.
1: Like,
0: yes.
1: yeah, continue,
0: keep
1: carry
0: calm
1: on.
0: Keep calm and carry on.
1: That's
0: that,
1: right.
0: Like meme or that logo,
1: yeah.
0: you see the crown, keep calm
1: yeah.
0: and carry on.
1: So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니 얘기하다가 그냥 잘해라.
0: Carry on. 계속 하세요. carry on.
1: 좋습니다.
0: Carry on.
1: Yeah, carry on. All right, so let's carry on and move on. Let's listen to the clip once again.
2: The uphill lanes of the Busan Tunnel will be fully closed from June 22nd to August 28th due to power line replacement work. The section from Yeongju-dong toward Daesin-dong will be closed during nighttime hours from 10 p.m. to 6 a.m. the following day. Busan City said the work is being carried out to improve the tunnel's fire resistance and ask for public cooperation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1: All right, time to wrap up and go over our expressions. 네, 뭔가가 두 배로 되거나 두 배로 늘 때는 double이라고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고 세 배면 triple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0: 네, 다음에 replacement 배워봤는데요. 무엇인가를 교체나 대체하다, 대체재 교체였죠.
1: 그리고 뭔가를 수행하고 실행할 때는요, carry out라고 쓰시면 됩니다.
0: Right, so don't forget carry out and carry on. So we are going to wrap up this segment here.

0: 폐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우주 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자, 전문가는 이를 콜럼버스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또 서방으로 확장한 것과 비슷하다고 본다고 하네요. 이 스페이스X의 IPO는 유례 없는 공모주였고 인간이 우주에서 이 전례 없는 사업을 한다는 것과 그 능력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걸음이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So of course this is one expert's opinion, but I think people would agree and the data would prove that at least right now SpaceX has become ubiquitous. 네, U-B-I-Q-U-I-T-O-U-S. 한국말로도 ubiquitous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영어입니다. 어디에나 있는 혹은 흔한이라고 하죠. So SpaceX has become the ubiquitous private launch company in the world. 근데 여기서는 흔하다라기보다는 dominant, 가장 우세한, 가장 그 시장 내에서는 1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라는 의미로 의역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So of course, there are always risks to any investment, so let's hear about the risks.
1: Like any investment, I mean, I'm not on here giving investment advice, first of all, but any right. investment has risk. There is there's technical risk. There's physics we have to figure out.
2: Yes.
1: And there's also plenty of political, economic, you know, global risk that's part of this. The supply chains are challenging for all of the materials that are required to make the hardware to make this happen. Mm-hmm. But at the end of the day, this is not just about SpaceX. This is about the trajectory of the human species mm-hmm. and where we are going, which is to the stars. And so in so many ways, a bet on SpaceX right now is a bet on the human species becoming an interstellar species. And that's a bet that a lot of us are willing to make.
0: 네, 물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된다. 특히 SpaceX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술적인 리스크, 또 해결해야 할 물리학적인 요소들이 남아있죠. 또한 지정학적인 요소들로 인한 공급 체인 문제로 재료 수급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인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주, 별, interstellar, 말 그대로 별 사이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이고 이는 우리가 지난주 IPO에서 봤듯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투자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죠. So again, this is his fairly pro IPO stance, so take that with a grain of salt always in investment. But of course,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English aspect of it all. Figure out, 알아내다 혹은 해결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전문가 예시에서는 there are still the physics to figure out. 그렇죠. 로켓을 런칭하고 또 다시 진입하고 상공으로 진입하고 지구로 돌아오기까지 physics to figure out. 이런 다양한 물리학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뜻도 있죠. Another casual term, bet, B-E-T. 내기하거나 돈을 걸다, 즉 돈을 걸 만큼 확신하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So there's a bet, or rather that SpaceX is a bet a lot of people are willing to make. 여기서 명사형으로 쓴 bet은요, 뭔가 정말 돈을 거는 내기라기보다는 확신, 그 확신하는 마음으로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요즘 젠지들은 인터넷 용어로 신조어로 그냥 bet이라고도 쓰더라고요. 완전, 약간 100%, 100%의 뉘앙스로요. 너 올 거야? 주말에 그 파티 올 거야? Bet 이렇게도 쓴다고 합니다. I saw it online. Don't take my word for it. All right, so SpaceX, not just SpaceX, but the space economy. Is this the new frontier? We're going to have to see. Let's move on and come back down to Earth. 네, 한국에는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죠. 이가 학교 생활에도 반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이주민 배경의 고등학생들이 2.7배 늘면서 3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 한국의 교육 현장은 이 학생들의 요구와 니즈를 잘 충족시켜주고 있는지 장점과 또 문제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e are actually very glad to welcome Professor Jesse Ha, who's the Professor of Teaching and Learning at Montclair State University, into the BFM studios. So first, 한국 교육계와 다문화의 영향 같이 들어보시죠.
2: when we say multicultural education, you know, let's just be frank. We're terming it mostly for ethnically, racially diverse peoples, right?
0: Mm.
2: And so that was, I think, one of the places, that's where the United States started.
0: You know,
2: we started there because of desegregation. But what it has done to the education system is that it is fundamentally, I guess, shown how flawed a one-size-fits-all model works. Lecturing works a lot better for Korean students, I found, that because they're so used to it. It's just part of who they are.
0: Yes.
2: But if you took just a student from the United States and just asked them to sit in a lecture, they'll just fall asleep and they'll be okay with it, you know? And so we need to find creative ways to try to bring access, but also interest and meaning to all of our students.
0: 네,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국 다문화 교육을 얘기할 때는 주로 인종의 다양화를 얘기하죠. 또한 미국도 이렇게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물론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은 이 segregation 혹은 desegregation이라는 제도적인 인종 차별에서 차별 폐지 과정이 있다는 걸 유의하셔야겠습니다. And I'll explain that in a little bit. 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나 이 천편일률적인 모델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우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자면 한국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하는 강의 스타일이 잘 통할 수 있으나 미국 학생들은 이런 스타일에서는 또 잠이 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교육의 접근뿐만이 아니라 흥미를 높이는 방법도 고민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So let's get to this. Segregation, desegregation. 자, segregate, 뭔가를 구분하다 혹은 분리하다라는 의미인데요. With a capital S, 이 미국의 segregation 정책은 이 노예 제도가 철폐되고 폐지되고 그 이후 1960년대까지 백인과 유색 인종 대부분 흑인들이 같은 제도를 쓰지 못하는 같은 시설을 쓰지 못하는 인종 차별 정책을 얘기했습니다. But another term that he uses, one size fits all. 자, 말 그대로 one size fits all. 만능의 프리사이즈라고 할 수 있죠. 두루 통용되는 혹은 천편일률적인 맥락에 따라서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쓸 수 있을 텐데요. Here it was more negative. So there is no one size fits all answer. 자, 만능의 답은 없다. The one size fits all system does not work. 이 천편일률적인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예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환경 안에서 이주민 배경의 학생들의 중퇴율이 2%를 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 학교는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들어보시죠.
2: The most obvious one that, you know, I know that is going to be focused on is going to be language, right? Because,
0: yes.
2: like, it's hard to communicate, right?
0: Mm.
2: But I think that it goes much deeper than that. If you, if you solve that, that's not going to solve the issue, I don't think. Because the number one thing is going to be the feeling of belonging.
0: Yes.
2: Like, the cultures often aren't shifted or inclusive of different kinds of people. And I know in Korea, for example, students probably might get bullied more often or might have other kinds of cultural misunderstandings.
0: Yes.
2: But also on top of that, there's also a feeling of lack of agency.
0: Oh.
2: It's like parents don't feel that they have a say. Right? Because Korean parents are going to come in and be like helicopter and tell the school what to do exactly. But if you don't speak the language, you don't know the culture, and you let's say you don't even have the best status, then it's going to be tough to make those kinds of relationships with schools.
0: 자, 우리가 이주민이나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 얘기할 때 가장 큰 문제, 뚜렷한 문제는 언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소속감, sense of belonging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문화권이 다른 학생들은 배척되거나 왕따 당하거나 그 이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학생뿐만이 아니라요. 부모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부모님들은 우리가 소위 헬리콥터 부모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높은 교육 참여율을 보이죠. 하지만 반대로 부모님이 한국어를 못하게 된다면 학교와 관계 쌓기, 자, 문제가 있을 때 질문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워지죠. 이런 환경에서 학생들은 목적의식을 잃게 되고 과연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해서 졸업장을 따고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들의 질문이 점점 쌓이면서 중퇴를 하는 패턴도 보인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You know, as a child of an immigrant in the U.S., you know, having parents like that pressure to have your dad or mom come to parent-teacher conferences when they spoke very little English. So, you know, that can affect a sense of belonging. 네, belonging, 소속감이라는 단어도 봤는데요. 이렇게 소속감이 없으면 tough, 힘들어지죠. 저희가 tough하다, 뭔가 강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많은데요. 힘든, 어려운, 혹은 뭔가 텍스처를 얘기할 때는 질긴. So like a meat can be tough. And our final expression is compound. 자, 과학에서는 복합체나 합성이라는 뜻인데요. 뭔가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ompounded by something. 쌓이거나 악화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So when students cannot feel a sense of purpose, compounded by the question that students don't think they're going to succeed. So again, we live in this very much aging, dwindling population society. So when we think about it, we really need these migrant populations, multicultural families, and what are we doing to help them adjust? So that is a task we need to think about. While we think about that, let's take a breather. This is Olivia Dean with Reason to Stay.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a Bangsan.
3: 소리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4: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3: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4: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3: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4: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3: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5: 안녕하세요. My name is Lian Makasire. I'm nine years old, fourth grader at Yeonji Elementary School. In my family, my mom is Korean and my dad is Canadian. I also have a younger brother. Now I was born right here in Busan and have lived here my whole life. This city is great because all the activities I can do. I love going to all the beaches and riding my bicycle around the rivers. Being part of this city is great because I get to meet so many differen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hanks for listening to my story,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6: 김밥가게 박 사장님도, 문구점 김 사장님도, 우리 부산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동네 작은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키워가는 한 걸음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11:00 o'clock.

0: BP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EFM 부산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Zero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4: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4: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5: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6: The time is now 12 o'clock.
7: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Hello, and thank you for calling the All-Star Fashion Store. How can I help you today?
2: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29,990원짜리 바지를 샀는데요. 이 제품 반품 문의하려고 전화드렸어요.
4: Oh, of course I remember you. You purchased that pair and even paid 10 extra won to get free shipping, right?
2: 어머머, 맞아요, 맞아요. 물건 많이 파실 텐데 저를 딱 기억하시네요. 뭐, 장사가 잘 안 돼서 기억하시는 건 아니겠죠? 농담이에요, 농담.
4: May I ask what the issue is with the pants?
2: 아, 제가 이번에 퍼스널 컬러 테스트를 해봤더니 제가 세상에 세상에 겨울 쿨톤이 아니라 봄 웜톤이더라고요. 여태 저는 겨울 쿨톤인 줄 알았거든요.
4: So that's really the reason you want to return them?
2: 네, 맞아요, 맞아요. 톤에 안 맞는 건 제가 또 못 입겠더라고요. 좀 까다로워서.
4: Oh, I see. Well, our return policy has three simple steps. First, you need to fill out the online return form within 24 hours of receiving the product.
2: 네? 24시간 안에요. 아니, 그럼 이미 지나...
4: Second, take 30 photos of the item from different angles and upload them to our system.
2: 30장을 찍으라고요? 아니, 뭐 사진 콘테스트도 아니고...
4: Third, you must write a 2,000-word explanation of why you are returning it in English.
2: 영어로요? 아니, 잠깐 제가 학교 숙제로 독서 감상문 쓸 때 백자도 못

0: 적었는데 이거 어떻게 쓰란 말이에요? 무슨 백일장도 아니고.
1: All these steps are very simple. As you can see, fill out the form, take the photos, write the explanation. Done.
0: 아니 뭐 그냥 입을게요. 내가 시사해서 입는다. 무슨 아 진짜 내가 봄 원톤인 것만 알았어도 이 바지 안 사는 건데. 어 뭐 이렇게 빡빡해.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2: 오늘 배워볼 표현 반품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영어로 뭐라고 해?
1: What's your return policy? What's your return policy?
2: What's your return policy?
1: 물건을 구매한 뒤 그것을 반품하는 행위는 영어로 return이라 합니다. 돈으로 다시 돌려받는다는 의미, 환불이라는 뜻의 refund, 다른 것으로 바꾼다, 즉 교환이라는 의미의 exchange를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반품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1: What's your return policy?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3: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4: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bang.

0: Yes, welcome back, everybody. It's time for Money Groove with TJ Neem. Now, this is the segment where we meet TJ every single Monday and we turn our Busan-based artist, TJ Jo Tae-jun, into a global star. So together with me, let's find some essential expressions for global stardom. And of course, we enjoy those performances every week.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주말 잘 보내셨어요?
2: 아, 너무 잘 보냈습니다.
0: Good. Yeah. Yeah. We've so changed good. The format a little bit. 우리는 이 세그먼트 포맷이 좀 바뀌었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우리 노래 더 듣고 싶어서 그래요.
2: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노래 시작해 보겠습니다.

0: 듬듬듬듬듬듬듬. That was very cute. 너무 귀엽다. 그 노래 그 노래 제목이 어떻게 돼요?
1: I will.
0: I will?
1: Yeah, by Beatles.
0: 아, yeah. I will by the Beatles. Yeah. 너무 좋았었어요.
2: 아, 감사합니다. 오, 예.
0: 너무 좋다. 아, 근데 네네. 노래 부를 때 역시 한국 노래 할 때 한국 사람이라서 쉬워요. So when you when you sing songs in Korean, it's easy because you're Korean. 근데 영어 노래 가사 뭐 영어 노래 부를 때 가사 좀 어렵진 않아요? Isn't it hard to do the English songs?
1: 맞아요. 그 가사 외우는 게 되게 좀 힘들긴 한데. 네. 근데 그 노래가 좋아서 오히려 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 입에 이거 있지는 않지만 그 노래를 많이 들으면 그 어떻든 소리가 들리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서 그 노래를 외울 때 아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그런 좀 의미를 좀 담아서 부르는 것들 좀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긴 하는데 영어 노래가 또 부르기 좀 편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한국 노래랑 조금 느낌이 다르니까. 네, 특히 저는 이제 비틀즈 좋아하는 뮤지션들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면 아, 이 노래가 듣기에는 이랬는데 또 실제로 연주를 해보면 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구나 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네.
0: 너무 신기하다. Because you're a songwriter and a singer and a composer and everything. So you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on it. So when I have to, for example, when I have to read a script or when I have to sing a song, the more I sing it, 예를 들면 제가 노래방 갈 때 가수 이름이 뭐지? 존니.
1: 존니. 아, 예.
0: 존니. So 아,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1: 네네.
0: 맞아요.
1: 오.
0: 그 노래 진짜 좋아합니다.
1: 오.
0: 근데 제가 그 가사만 보고 부르면 이상하다.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근데 그 노래 메시지를 알아야 돼.
1: 에이.
0: 그리고
1: 맞아요.
0: 가수 부르는 걔도 잘 봐야 되고 어떤
1: 맞아요.
0: 감정이 있는지 뭐 그냥 가사 따라가면 영혼이 없을 수도 있죠.
1: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특히 팝 그러니까 영어로 돼 있는 노래를 부를 때는 저도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생각하면서 부르진 않고
0: 그러니까.
1: 그 가수가 부른 좋은 느낌을 기억해서 그것을 이제 흉내내는 건데. 근데 전체적으로 노래가 주는 메시지는 알아야 좀 더 그 무대에서 하거나 그럴 때 좀 더 마음을 담아서 부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So we're talking about basically we don't read. So when we sing in songs of a different language, whether I'm in the 노래방 singing Korean songs or whether TJ 씨 is singing songs

0: in English, the important thing is not to be reading the words. It's about understanding the message of the song, the emotion of the song. And you don't learn the song line by line. You learn it as a whole and you learn the message of it rather than just the words that are there. You've got to learn, I mean, you've got to use a lot of English because a lot of your audience are international and your band has foreign members as well. So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learn or you want to practice today? 네, 외국인 뭐 관광객도 많고 yeah. 아니면 뭐 밴드 멤버도
1: 맞아요.
0: 외국인 있어요. 네네. 그래서 혹시 뭐 영어를 쓸 일이 많을 것 같아요.
1: 네. Yeah.
0: 그 노래 배울 때도 뭐 부를 때도 그래서 배우고 싶은 표현이 있어요?
1: 오늘은 제가 우리 멤버들하고 대화를 할 때 혹시 시간 되면 아니면 혹시 괜찮으면 뭐 내일 볼까? 내일 보고 연습할까? 이건데 그 뒤에 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혹시 시간 되면 뭐 이런 좀 그러니까 내일 보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고 싶잖아요. 내일 혹시 뭐 괜찮으면 아니면
0: 근데 나한테 배우면 안 돼요. 나 요새는 진짜 콩글리시만 하는데.
1: 예.
0: 난 영어 못하지 요새. 오케이. 그러면은 그거 하기 전에 궁금한 거 있어요. 네네. 하나도. 영어 노래 부를 때.
1: 노래 부를 때.
0: 가사 중에 어려웠던 가사 아니면 발음하기 뭐 진짜 맞아요. 힘든 거. 오늘 네. 예를 들면 오늘 맞아요. I Will by the Beatles 했잖아요.
1: 저는 항상 그 영어 노래를 부를 때 그 부분을 그 발음을 F 발음이랑 P 발음.
0: 아.
1: 그거가 아직 습관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지적을 가끔씩 받을 때가 있어요.
0: 오케이.
1: F 발음과 P 발음 그리고 R 발음과 L 발음이 조금 그 바꿔서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의미가 달라질 때도 있으니까 네, 아니면 조금 멋이 없달까? 집중력이 떨어진달까? 뭐 그런 이제 영어권에 있는 친구들이나 영어를 잘하는 한국 친구들한테 좀 그런 지적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신경은 쓴다고 쓰는데
0: 네.
1: 가끔 놓칠 때가 있어서
0: 놓치면 되지 뭐. 놓치면 안 돼요, 박 PD. 박 PD 놓치면
1: 뭐,
0: 되지 뭐.
1: 놓쳐도 뭐. 뭐 때리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맞아.
0: 근데 so basically like there's a lot of times where the P and the F because in Korea P and F in Korean is the same letter. So pishi would be fish, for example, right? Or you would say love you when we're apart. You might say love you when we're afart. And don't say afart because that's pangui. 방구! Oh my gosh! 그래서 P and F 조심해야 돼요.
1: 네네.
0: 그리고 R and L in Korea is different. In English, it's R and L is different, but in Korea, it's the same letter, right? So there's lots of different things to be confused about. 아, 근데 발음보다 예를 들면 내가 영어로 I 소리
1: I
0: 소리
1: I 소리
0: will 아니에요. Will.
1: Will.
0: Will. Oh, perfect. Will.
1: Will.
0: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영어 배울 때 이런 실수 많이 해요. W-I-L-L 말하는 게 will. 왜냐하면요. 한국어로 I 소리는 E.
1: E.
0: 잖아요. 근데 영어는 I 소리는 E.
1: E.
0: I will.
1: I will.
0: Will.
1: Will.
0: 맞아요. Okay. 웃긴 게 진짜 스코틀랜드 발음이 났다.
1: 아, 진짜. I will.
0: 와, 또 진짜 스코틀랜드. I will.
1: I will.
0: I will. I will. I will. 근데 왜냐면 제가 영어 노래 부를 때 진짜 가사 따라 얘기를 안 해요. 예를 들면 I try to hide but something broke. Something broke.
1: Something
0: broke 이라는데 something broke.
1: 아.
0: 진짜 블루블루. 그래서 그것도 하면 문제가 없어요.
1: Something broke.
0: Something broke.
1: Something broke.
0: Something broke.
1: Something broke.
0: I try to hide, but something broke. 그래서 이건 진짜 단어 아닌 것 같지만 소리만 괜찮으면 돼요.
1: 근데 느낌이 그러면 어쨌든 그 흐름상 아. 의미는 전달되니까 그죠?
0: 네. 맞습니다. 네. Okay, so 무조건 love you when we're apart. P 소리는 중요합니다.
1: Yeah.
0: Fart no. 빵구 no.
1: 아, fart 아니고 part.
0: 맞습니다. 아. 그리고 I will.
1: I will.
0: I will.
1: I will.
0: No. W E E L. Will. 근데 will.
1: I will.
0: Oh.
1: Will.
0: Will.
1: I will.
0: Perfect.
1: Ah, thank you.
0: Really perfect. Yeah. Oh, good.
1: I will.
0: 아 그리고 you wanted to say like things where you're speaking with your foreign band members, and you would say like 내일 3시에 보자 아니면 내일 3시 보면 어떨까 아니면 내일 시간이 있을까 등등. You could say things like, okay, 연습하다. 내일 연습할 수 있을까요? 연습하다, practice.
1: Practice.
0: Or play.
1: Play.
0: Yeah. You could say 만나다. So meet is 만나다.
1: 만나다.
0: 예를 들면, if you're like 뭐뭐 하는 거 어때요? 내일 밥을 먹는 거 어때요? 내일 연습하는 거 어때요? So how about we practice tomorrow?
1: How about we practice tomorrow?
0: 아니면 do you have time tomorrow?
1: Do you have time tomorrow?
0: 내일 시간 있어요?
1: 아,
0: 내일 만나서 시간 있어요? 어. Can we meet? Do you have time tomorrow? 아니면 뭐 그냥 밴드 멤버라서 그냥 하자. 내일 하자. 내일 다시 하자.
1: 어허.
0: 뭐 영어로 어떻게 해봐야 될까?
1: Let's practice.
0: Let's practice.
1: Let's practice tomorrow.
0: Perfect.
1: Oh,
0: yeah.
1: Nice.
0: Do you have time tomorrow?
1: Do you have time tomorrow?
0: Let's practice tomorrow.
1: Let's practice tomorrow.
0: How about tomorrow?
1: How about tomorrow?
0: Oh, good.
1: Oh, yeah.
0: Oh. Wow.
1: 아 쉽다. 이렇게 배우면 쉬운데 실제로 하려고 하면 아 이게 뭐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돼요.
0: 맞아요. 진짜 자꾸 써야 돼.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세요. How about tomorrow?
1: How about tomorrow?
0: 그리고
1: How about tomorrow?
0: 문장으로 하시면 뭐 괜찮은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How about tomorrow? Practice? Do you have time? 이렇게 짧게 하면
1: yeah.
0: 아주 편안하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1: 아 좋습니다.
0: 오케이 okay, yeah. 연습해 볼까요?
1: 예. Yep.
0: TJ 씨.
1: 예. Yep.
0: What's your plan for rehearsal or practice this week?
1: Oh, this week? Oh, how about tomorrow?
0: Tomorrow.
1: How about tomorrow?
0: Tomorrow. I think I'm okay from 3 o'clock. Do you have time?
1: Yeah, I'm 3 o'clock. I have a time.
0: Okay.
1: Yeah.
0: Perfect.
1: Let's practice tomorrow. At 3 o'clock.
0: Perfect. Yeah. 잘한다.
1: 쉽다.
0: 쉽지. Yeah.
1: Thank you.
0: 너무 좋아요. So you can just do that. So for example, 5시에 만나는 거 어때? So how would I say that in English?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되지? 5시에 만나는 거 어때?
1: 5시에 만나는 거 어때? How about meet 5 o'clock?
0: Perfect.
1: It's okay.
0: How about meeting at 5 o'clock?
1: How about meeting 5 o'clock?
0: Yeah.
1: Yeah.
0: 근데 중요한 거는 문법은 틀려도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할 필요 없고 How about meeting tomorrow at 5 o'clock? 아니면 How about meet tomorrow 5 o'clock? 뭐 okay, no problem. Okay, ready? 3시에 만나서 연습하자 in English.
1: 3시에 만나서 연습하자.
0: 예, 3시에 만나서 연습하자.
1: Yeah.
0: 영어로.
1: Yes. Let's meet 3 o'clock and practice.
0: Perfect! 와!
1: Yeah.
0: So good! Okay, TJ 씨 너무너무 잘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3까지 있어요. R, L.
1: R, L. Yeah.
0: 그래서 그냥 르 항상 으 하면 중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부를 때 으도 으도 필요 없고 그냥 으
1: 으
0: 어라 노라 아, 진짜 한국 스타일이야.
1: 로라, 로라, 로라,
0: 로라, 로라, 로라. 자, PF 중요한 거는 apart 맞아요. A fart, no, thank you. Fine, thank you and you. 마지막 I will, no, I.
1: Will.
0: 와, 진짜 스코틀랜드 발음 장난 아닙니다, DJ 씨. 자, are you ready to sing another song for us?
1: Yeah.
0: Are you ready?
1: Last song is 남쪽 그 섬.
0: Oh, yeah. I

0: 영어 노래보다 훨씬 편하시죠?
1: 예, 우리니까 편하죠.
0: 어, 당연하죠, 당연하죠. 어, 네. 그래서 오늘도 수고하셨고 네. 다음 주에도 우리는 좀 배워봅시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들어가세요. 예. Thank you very much, 조태준. We'll see you again next week. Up next, On and Off's Beautiful, Beautiful.

0: Welcome to the show, everyone. Thank you for tuning in. And yeah, how's your Sunday? Good. Good. Oh, that's good. I'm glad for you there. Anyway, welcome to the second half of the show. We've got lots coming up on the mic and My Life, My English up next. We've got Explore Busan and then, of course, the Global Chatter Squad. Highlights of the highlights. We'll be giving you some of that because it's about a 35-minute segment normally, so we can't play it all. But yes, lots of that and, of course, some music as well. So let's get right in on the mic and My Life, My English.
1: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오늘은 예술감독 공명성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예술감독 공명성입니다. 부산이랑 서울로 가면서 예술기획활동 진행하고 있고요.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실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기획자입니다.
1: 지금 되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을 동시에 해내고 계시잖아요.
2: 그렇죠.
1: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저는 부산에서 전시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시공간을 운영을 하면서 재단이나 미술관들의 전시도 기획을 하고 작가들이랑 같이 독립 프로젝트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창작자가 어떤 식으로 이 제도로 들어가는지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그거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창작자들이랑 되게 밀접하게 작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갤러리 그리고 미술관에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 예술가들을 이어주는 수많은 일들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합니다.
2: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좀 과학 수학 분야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1: 네.
2: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막 과학 영재 활동도 하고 실험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했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벽에 부딪히는 거죠. 진짜 천재들 만나는 그래서 이제 아 과학은 내 길이 아니구나. 그 다음 또 하고 싶었던 게 창작자가 되는 거였어요. 창작자가 되려고 보니까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창작자도 내 길이 아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사람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2: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유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예술 감독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좀 정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갤러리스트는 이 사람들이 시장에 뛰어드는 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지금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아이테르라는 이름의 갤러리를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21년에 개관을 한 게 맞을까요?
2: 저희가 전시장으로 등록이 된 건 21년도고요. 19년도부터는 레지던시로 활동을 했어요. 갤러리는 21년도가 맞고 작가님들이랑 같이 소통하기 시작한 거는 19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지금까지 굉장히 꾸준히 작품을 소개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오픈하게 된 이 배경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2: 21년도가 코로나 되잖아요.
1: 아 그렇죠.
2: 그때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막 찾고 있었어요. 두 가지 미션이 겹친 거죠. 내가 전시장도 하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고도 싶고 하는데 딱 맞는 공간을 찾았어요. 이게 자본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무조건 스토리텔링으로 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게 부산스러운 건물을 찾기 위해서 부산에 엄청 많은 건물들을 봤어요. 진짜 거의 모든 건물을 다 탈탈 털어가지고 결국에 마지막으로 찾은 게 이제 범일가옥이라는 엄청 오래된 집이었는데 저는 미술 전공이 아니거든요.
1: 네.
2: 학부가 저는 광고 전공이에요. 19년도에 작가님들이랑 레지던시 2년 동안 하면서 배우고 대학원 가는 것처럼 레지던시를 운영을 하면서 작가님들한테 작가랑 작품 활동이 어떤 건지 좀 배우면서 21년도에는 전시공간으로 이제 오픈을 하게 됐는데 돈이 없으니까 하루는 여기 전등을 달고 한 달은 와이어를 붙이고 또 한 달은 이제 전시 좌대 사고 약간 그런 식으로 직장을 그때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여유 자금이 얼마 없잖아요.
1: 그렇죠.
2: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매달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해서 전시장을 이제 만들게 됐죠.
1: 전시를 기획하실 때 어떤 걸 좀 먼저 고려하시는지도 궁금해요.
2: 저는 좋은 전시는 우리가 공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가 1번인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는 동시대 아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은유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사이트를 줄 것이냐. 작가들은 보편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발표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어떤 기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로부터 나왔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작가가 그런 메시지를 만드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 그것을 친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드는 게 또 전시장의 역할인 것 같아요. 작가님들은 작품을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전시장은 그것을 가장 친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지금 진행 중인 전시가 있다면 혹시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지금도 아주 재밌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
1: 네, 어떤 건가요?
2: 허남문 작가님의 전쟁이 만든 용적률이라는 전시가 6월 1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DMZ에서 군 복무를 하시면서 보게 된 휴전의 풍경들, 철모라던가 우리가 미처 회수하지 못한 그런 전쟁의 흔적들이 그쪽에서 아직 볼 수 있으니까 한 30년 정도 작업 활동을 하시면서 철모가 쌓여있는 작업이나 그리고 DMZ에서 볼 수 있었던 자연의 풍경들을 가지고 만든 회화들, 그쪽에서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소리들도 녹음해서 가져오셨어요.
1: 아, 소리들까지요?
2: 네네. 그래서 전시장에 들어가면은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DMZ의 약간의 그 초원들을 지나면은 철모들이 쌓여있고 휴전선도 연출을 해놨어요. 철조망을 막 감아가지고 휴전선이 있고 그 너머로는 북한도 연출을 해놨거든요.
1: 와, 정말 DMZ처럼.
2: 네네네.
1: 아, 이 전시를 지금 아이텔의 범일가옥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1: 범일가옥은 범일동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
2: 네네.
1: 이렇게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2: 대학을 부산에서 나와서.
1: 아, 그렇군요. 네. 부산 토박이이신가요?
2: 그건 아닌데요. 저는 이제 제일 처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로컬에서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한국스러운 동네가 저는 부산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근대 문명의 발원지는 저는 부산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중요한 지점이 미술이 시작되게 된 곳은 저는 개항을 하게 된 부산에서부터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추적을 하다 보니 점점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개항과 그리고 일제감정이 지나고 6.25 지나면서 거의 모든 작가들이 부산을 지나치면서 작업을 해나갔고 우리는 미술의 시발점에 대해서 묻는다면은 부산항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활동을 지속하는 거가 저는 되게 미술사적으로 좀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런 로컬 아티스트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매칭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2: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술가적 실천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한국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큐레토리얼 프랙티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예술적 실천을 어떤 식으로 기록해 나갈 것인가, 이 구역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궤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국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뭐, 이거는 나의 역할이다. 코리안 큐레토리얼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하나의 주제로 사람들을 모아가는 형태의 작업들을 진행하는데요. 보통의 기획전이랑 다른 점은 로컬에서 사를 기반으로 이제 창작을 모집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제라고 하면 무슨 뭐 사랑, 평화, 좀 추상적인 것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보통의 단체전의 주제로 많이 잡히는데,
1: 네네.
2: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사는 땅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나온 생각이 창작으로 이어지는 것이 뭐 좀 진정한 그런 시대를 담는 작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코리안 큐레토리얼은 우리가 우리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1: 좀 더 로컬에서 출발하는 그런 접근이네요.
2: 네.
1: 와,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감독님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 혹은 좋아하시는 영단어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2: 저는 큐레토리얼이라고 하고 싶어요. 큐레토리얼이 합성어인데요. 큐레이션이랑 튜토리얼이 붙은 거예요. 튜토리얼이 게임할 때 처음 들어가면은 그 기본적인 매뉴얼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부산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가 예술을 감상하고 창작하는데 좀 조그만한 그런 방향이라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말 그대로 큐레이션과 튜토리얼의 네네. 합성이군요.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0: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ongbangsu.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7:00 o'clock.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0: world. BEFM, Busan Yeongeobanza.
1: English with
2: Busan Ajime.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여긴가? 맞는 것 같은데. 옆이 방송국이고 오른쪽이 편의점. 여기 맞네.
4: Welcome to Wang Bisa Restaurant. How many people are in your party?
2: 파티? 오, 예스! 벌스데이 파티! 우리 자기가 내 생일 한 달이나 남았는데 서프라이즈 파티 준비했나 보네. 진짜 뭐야?
4: Birthday party? Congratulations! So, how many are in your group?
2: 그룹? 뭐야? 걸그룹! 진짜! 내가 걸그룹 같단 말인가? 그룹 아니에요. 솔로.
4: Oh, you came alone. Okay, let me show you to your seat.
2: Thank you. 우리 자기가 내 생일 서프라이즈 파티 준비를 도대체 언제부터 한 거야? 떨려. 물 좀 마셔야지. Water, please.
4: Oh, you'd like some water? Sure, we'll bring it to your table.
2: 블링? 뭐야? 블링블링하다고. 참, thank you. 그리고 냅킨 플리즈.
4: No problem. We'll bring it to your table.
2: 블링 again. 진짜 뭐야? Thank you. 내가 그렇게 블링블링한가? 근데 우리 자기는 어딘데 이렇게 안 오지?
5: 여보세요. 자기야, 왜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여기 떡볶이 집에서 지금 30분째 기다리잖아.
2: 자기야, 여기 왕비싸 스테이크 집 여기서 만나기로 한 거 아니야?
5: 뭐라고? 여기 할매 손떡볶이 집인데? 빨리 와, 떡이 다 불었잖아.
2: 아니 자기, 여기 이벤트, 생일 파티, 서프라이즈.
5: 자기야, 빨리 와. 여기 어묵 국물 좀 더 떠놓을 테니까 이따 봐.
6: 오늘 배워볼 표현, 자리로 가져다 드릴게요. 영어로 뭐라고요?
4: We'll bring it to your table. We'll bring it to your table.
6: We'll

0: bring it to your table.
1: 자리로 가져다 드릴게요는 we'll bring it to your table 혹은 we'll bring it to your seat 라고 합니다. 반대로 카운터로 와서 가져가세요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Please come up to the counter 혹은 you could get it from the counter.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자리로 가져다 드릴게요. We'll bring it to your table.
1: We'll bring it to your tabl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0: more 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an.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ha Bangsan.
7: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8: 9:00